중에서 지불한 리코 마시 도콤을 하게 리코 95.5 6 MHz 베라 Selatan 97.3 MHz dan 89.6 MHz Cangkat Rembian 97.3 MHz Gunung Rinjang 94.7 MHz Bukit Larut 104.1 MHz Grip 96.2 MHz Lenggong 94.2 MHz